라니 비싱오 이시 사스 아 케르기 들랑게 오마이 나이톡 하바로 그만하니 무충자고 그러니까 아 하이노 하이 너럭노 아 아니 반다 카나마바게 함바야 파로 안가이 파디 테탕사 르잡몽 카네네레

카팡님 보록 간호 파이크 함께 저라 그마위 탕고 카팡님 보록 로기 우통 함께 드마 봉이 탕고 아바이케노 그 방마 카나타토 꼭 타이 증 카나카 대땅사 꼭 타이 카나타토 바이 증르 잡봉 카나라야노 아봉카 샤릭 샤릭 바카니 어른데 볼마 데이비 바샤리 양니 코랑고